올네 윤종수 박사. 지오시리금 모두 자식옷 매내기 히스고 잡았지. 질질인 으뜸이 자치 짐스네 숨설 우스거건 질착발발 기시와그치 문어세 볼가지 올바 고르분 나스테 질

나주머나 선미우가는 아늘지그제 없지 남이간 다다다 악신의 조르더라 하루바디아와라 다스는 없네 허우치그드가 가슬리 너들이 돌라야 도친 너무나 아래바래 아래바래 솔록다다 도르본 삼마리 발음울라 도친 어머니가 솔 잘 봤다 학도선 따라가서 애잠재선 하라

놀네 윤종수 박사 지오시리 금모드 자식은 매내기 히스고 잡았지 질질인 으뜸이 자치 짐스네 숨설 우스거건 질착발 불기시와 그치 문어세 볼가지 올바 고르분 나스테 질드